0: 와카메, 에다마메, 카라아게, 크시카츠, 덴푸라, 돈테야키, 겨자, 아미야키까지 멋대주! 어쿠소바, 마그레돌, 야키소바, 오카노미야키, 스키야키, 유돈
1: 멋대주!
0: 타쿠야키, 하야시, 서브메시, 부테돈, 스시, 오라미보시, 히야시아메
1: 멋대주!
2: All the best dishes from Japan, all originally from Japan. Botteju!
3: 5.1 TMC, the best of us.

0: 와카메, 에다마메, 카라아게, 쿠시카츠, 덴푸라, 돈테야키, 겨자, 아미야키, 갈비,
1: 멋대쥬!
0: 오코소바, 마그레돈, 야키소바, 오코노미야키, 스키야키, 유돈,
1: 멋대쥬!
0: 타쿠야키, 하야시, 서브메시, 부테돈, 스시, 와라미보시, 히야시아메,
1: 멋대쥬!
2: All the best dishes from Japan, all originally from Japan. What did you?
3: Local. Local.
4: We are so
3: I'm ready to go global. 105.1 TMC.

0: 와카메, 에다마메, 카라아게, 크시카츠, 덴뿌라, 돈테야키, 겨자, 아미야키, 카비, 멋대주! 오코소바, 마그레돌, 야키소바, 오코노미야키, 스키야키, 유돈,
1: 멋대주!
0: 타코야키, 하야시, 소바메시, 부테돈, 스시, 오라미보시, 히야시아메,
1: 멋대주!
2: All the best dishes from Japan, all originally from Japan. Botteju!
3: 105.1 TOPS Media Center, broadcasting from over 2,000 feet closer to heaven at TOPS 105.1 TMC.

0: 와카메, 에다마메, 카라아게, 크시카츠, 덴푸라, 돈테야키, 겨자, 아미야키, 카지,
1: 멋대쥬!
0: 어쿠소바, 마그레돌, 야키소바, 오코노미야키, 스키야키, 유돈,
1: 멋대쥬!
0: 타쿠야키, 하야시, 소바메시, 부타돈, 스시, 와라미보시, 히야시아메,
1: 멋대쥬!
2: All the best dishes from Japan, all originally from Japan. What did you?
3: Local.
4: Local.
3: We are so alive. I'm ready to go global. 105.1 TMC.

0: 와카메, 에다마메, 카라아게, 크시카츠, 덴뿌라, 돈테야키, 겨자, 아미야키, 갈비,
1: 멋대쥬!
0: 오코소바, 마그레돌, 야키소바, 오코노미야키, 스키야키, 유돈,
1: 멋대쥬!
0: 타쿠야키, 하야시, 서브메시, 부테돈, 스시, 와라미보시, 히야시아메,
1: 멋대쥬!
2: All the best dishes from Japan, all originally from Japan. Botteju!
3: 105.1 TMC, the best of us.

0: 오도카메, 에다마메, 카라아게, 크시카츠, 덴푸라, 돈테야키, 교자, 아미야키, 카지,
1: 멋대쥬!
0: 오코소바, 마그레돌, 야키소바, 오코노메야키, 스키야키, 유돈!
1: 멋대쥬!
0: 타쿠야키, 하야시, 소바메시, 부타돈, 스시, 와라미보시, 히야시아메!
1: 멋대쥬!
2: All the best dishes from Japan, all originally from Japan. What did you?
3: Local.
4: This is it.
3: Local.
5: We are so
3: and ready to go global. 105.1 TMC.

0: 와카메, 에다마메, 카라아게, 크시카츠, 덴푸라, 돈테야키, 겨자, 아미야키, 카지, 멋대쥬! 오코소바, 마그레돌, 야키소바, 오코노미야키, 스키야키, 유돈, 멋대쥬! たこ焼き, 하야시, 소바메시, 부타돈, 스시, 와라미보시, 히야시아메, 멋대쥬!
1: All the best dishes from Japan, all originally from Japan. What did you?
2: 105.1 TMC, the best of us.

0: 와카메, 에다마메, 카라아게, 쿠시카츠, 덴뿌라, 돈테야키, 겨자, 아미야키, 카지,
1: 멋대쥬!
0: 어쿠소바, 마그레돈, 야키소바, 오코노미야키, 스키야키, 유돈,
1: 멋대쥬!
0: 타쿠야키, 하야시, 서브메시, 부타돈, 스시, 와라미보시, 히야시아메,
1: 멋대쥬!
2: All the best dishes from Japan, all originally from Japan. What did you?
3: Finally, local music has found a home. 5.1 DMC, the best of us.